0: 뭐 아케톤 와
1: 안나이 테링아 탕오 오타 오타
2: 야 가하티 코리
3: 조초코 FM
4: 제 kia ora whanau, you're listening to 99.5, 97.5, Tautoko.